0: 우리 뭐 뻐헌
1: 아니야 나는 미사는
0: 어? 오케이 까베리 뻐헌 뻐헌 링링 티르 빤나스 아따 따랑 따랑 뻐헌 사자
1: 어 이어 Di belakang rumah ada bibit rambutan tuh. Ayo kita orang semua tanam.
0: Bayam tumbuh rambutan.
1: Oke, asyik.
2: Menanam pohon dapat mengurangi dampak pemanasan global.